0: 아싼다.
1: 나한테 얘기하려고 난기가 다 그랬네. 야, 메리라도.
2: 사다 그러니 바보대. 뭐다 가도 하긴 있는 거.
0: 아디액션이야. 샹제라트나.
3: 팀 까무서 고모들 와우르도 가나크 메고 메메 마사그네티. 어떻게 지웠더니? 또 메마게 난기게 넥테 메메.